0: 때려보라. 선생님. 헬로 쫄리띠. 안야래.
1: 내아보다 사벨. 옥다가 루와스 오바탄 옹 바바이 기킵납.
0: 어? 아노? 어째 기킵납?
1: 우상 오바탄 옹 바바이 기킵납 사 두하 가타오. 이안 기고꿔잇. 내시급 옹 두하 기킵납벌스.
0: 오오이. 헌루 사도 빠지며 빌 히로디 에이. 기사 뭐가 기킵납이야?
1: 사급 사가 기봇강. 디인 앙 리더. 모시 페데리코.
0: 아노?